시선이 잠시 머무는 곳에는 초록색의 작은 식물 화분을 두면 짧게 쉴 수 있는 틈이 만들어지고요. 작은 인형으로 만든 책상 미니어처는 스트레스 대신 위안을 주는데요. 데스크테리어는 예쁜 소품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심리적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앉아있는 테이블이 여러분에게 안식처가 되고 있나요? 지치지 않고 오래 머물고 싶은 나만의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시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희망과 영광의 땅,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책상이라는 게 참 개인적인 공간이죠. 같은 책상이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깔끔해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뭐 사진이나 작은 소품들이 있어야 오히려 집중이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좀 지저분한 듯 남들이 보기에는 어지러져 있지만 나만의 또 질서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중요한 건 얼마나 멋지게 꾸몄느냐보다 내가 오래 머물러도 나한테 편안한 공간인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참 긴데요. 악보 하나를 어디에 두는지, 손가락 번호 적는 연필이나 조명의 위치 같은 사소한 것들도 오래 있다 보면 또 중요하게 느껴지고요. 그 편안한 위치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리를 한번 둘러보시죠. 조금 정리하고 좋아하는 것 하나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또 평소와는 기분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 연

0: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미만 캐라이 당신이 그리울 거예요. 조시 그로반의 노래, 그리고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아이, 조시 그로반과 조슈아 벨의 조합도 참 좋네요. 아주 비슷한 성향을 가진 두 뮤지션이 만난 것 같습니다. 훈남의 아주 부드러운 감성을 가진 두 뮤지션. 자,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크로스오버 앨범 프로포즈 음반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9167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들 6명이 듣고 있어요. 8시부터 6시 퇴근 시간까지 듣고 퇴근해서도 쭉 듣죠. 저희는 CBS만 들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8시부터 6시까지면은 뭐 좋은 방송 다 들으시네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빼놓지 말고 들으시고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요즘 비 계속 많이 오죠. 뭐 많이 오진 않아도 계속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비 구경 많이 하실 텐데 이 곡 들으면서 감성적으로 한번 비 구경하시죠. 쇼팽의 24개의 프렐류드 가운데 15번 빗방울 전주곡 보내드립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쇼팽의 24개의 프렐류드 작품 번호 28 가운데 15번 D플랫 장조 소스테누토 빗방울 전주곡 보내드렸습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590번님 사연인데요. 친구랑 동대문 광장시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둘 다 난생 처음 가보는데 기대 기대. 가는 지하철에서 들리는 모든 음악이 왜 이렇게 설렐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저도 가봤어요. 거기 그 빈대떡 맛있다고 소문나가지고 한번 가서 먹어봤습니다. 빈대떡에 막걸리 한번 마셔봤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맛있는 집잘 골라서 들어가시고 바가지 쓰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빈대떡, 육회 이런 거 유명하더라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10대 시절은 조용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는 사춘기라는 걸 크게 경험하지 않았다. 방황은 나와 거리가 먼 단어였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른 뒤 20대 후반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 삶에는 방황도 없었지만 모험도 없었다는 것을. 살다 보면 가끔 운명이 아니고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도전의 아이콘, 꿈을 이루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오현호라는 분의 강연이었는데 이력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해병대 전역 후 자전거로 무전여행을 했으며 호주에서 스쿠버다이빙 강사가 되었다가 네팔의 히말라야와 아프리카 루엔조리를 등반하고 사하라 사막에서 무려 250km의 마라톤을 했다는 것이다. 수능 7등급으로 무기력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누구나 선망할 만한 대기업에서 중동 총괄 PM으로 일한 경력도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회사 제품 전략은 매일 고민하면서 내 삶에 대한 전략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길로 떠났다. 산과 바다를 모두 거친 자신에게 남은 것은 하늘이라 판단. 그는 또다시 도전했고 결국 파일럿이 되었다. 그의 도전기를 듣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특히 그가 자전거에 얽힌 일화를 이야기할 때는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자전거 무전여행 중 제가 남녀노소 100명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중 절반 넘는 분들이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도 너희처럼 자전거 여행하고 싶었었는데, 나도 어렸을 때 무전여행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해야겠다. 전역하고 해야지, 돈 벌어서 해야지, 결혼하고 해야지, 애 낳고 해야지 하다 보면 이미 꿈이 멀어져 있다는 걸 저는 이때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꿈은 누구나 꾸지만 행동은 누구나 하지 않는다는 걸 이때 알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자고 생각했죠. 강연의 끝에 그가 말했다. 여기 계신 많은 분이 사회가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만의 비행기를 타고 자기만의 하늘에서 마음껏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장 박동을 멈출 여력이 없었다. 돌아갈 수 없는 시절에 대한 미련,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 회사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뒤섞여 그 힘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상황이 급변했다. 삶의 최우선 목표는 더 이상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고 자전거 여행으로 바뀌었다. 자전거 여행이 뭐라고? 그 길로 떠나지 않는다면 곧 죽을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새로운 길이 보였다. 문은 닫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열라고 있는 거라고 했다. 눈을 질끈 감고 손잡이를 잡았다.

영화 Sound of Music 가운데 Climb Every Mountain,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노래, 그리고 이버 볼튼이 지휘하는 브리튼 심포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정기욱의 책 너를 담은 길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저자의 첫 문장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내 삶에는 방황도 없었지만 모험도 없었다. 사실 안정적으로 자기 길을 잘 걸어온 삶도 충분히 좋은 삶이죠. 그런데 가끔은 전혀 다른 길을 거침없이 선택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걸어보지 않은 길을 언제나 조금 더 특별하게 보는 그런 눈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험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또 궁금해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더 좋은 삶인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도 자꾸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게 아닐까 싶네요. 문은 닫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열라고 있는 것. 뭐 꼭 인생을 뒤흔드는 거창한 도전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오래 닫아둔 문 하나쯤 용기 내서 살짝 열어봐도 좋겠습니다. 자, 5258번님 사연인데요. 부천 상동 사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방송 들으면서 가평 잣나무 숲 가는 길에 정차 중에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부천 상동 사시는군요. 또 방송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잣나무 숲 가는 길. 아, 그것도 멋있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제레미아 클라크의 덴마크 왕자의 행진 듣겠습니다. 모리스 앙드레의 트럼펫, 그리고 제인 파커 스미스의 오르간 연주로 함께 합니다.

제레미아 클라크의 덴마크 왕자의 행진, 모리스 앙드레의 트럼펫, 제인 파커 스미스의 오르간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크로스오버 앨범 프로포즈 음반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오늘 들을 곡은 Stranger in Paradise, 낙원의 이방인이라는 곡입니다. 들으시면 어딘가 익숙한 선율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는 러시아 작곡가 보로디네 오페라 이고르 공원에 나오는 유명한 플로베치네 춤 선율입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자주 들려드렸던 곡인데요. 이 선율이 1953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키스맷에 사용되면서 Stranger in Paradise라는 노래로 새롭게 태어났고요. 이후에 수많은 가수와 연주자들이 부르고 연주하면서 널리 사랑받게 되었죠. 오늘은 그 아름답고 이국적인 선율을 김지연의 매력적인 바이올린 로 들어봅니다.

김전의 바이올린 연주 Stranger in Paradise 보내드렸습니다. 7347번님 사연인데요. 이곳은 저의 일기장과 같은 곳이에요. 저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했던 나의 삶이 10년 적혀있는 곳. 조작을 잘못해서 없어진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딸이 휴지통에서 찾아줬어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이렇게 뭔가 컴퓨터에다가 혹은 폰에다가 이런 중요한 기록 같은 거 해두다가 없어지면 정말 순간 아찔해지죠.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많이들 그러시죠. 아, 이래서 그냥 종이에 적는 게 제일 안전해. 그렇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뭐 종이에 적으면 그걸 또 잃어버리면 또 안 되니까 아니면 그것이 손상되거나 뭐 물을 엎질러서 손상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게 안전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약에 컴퓨터나 폰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기록 해놓을 때는 안전하게 몇 중으로 해놓으시거나 클라우드 같은 데 올려놓으셔서 언제든지 또 복원 가능하게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Autumn Leaves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노래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Autumn Leaves. 이제는 정말 또이 노래가 마음에 와닿는 계절이 점점 오고 있네요. 이 가을 장마 같은 이 시기가 지나면 진짜 가을, 높고 푸른 하늘을 볼수 있는 가을이 오겠죠?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노래,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현대 큐닝!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아니야?
1: 오늘 1부 끝곡은 브람스의 대학 축전 서곡 준비했습니다. 찰스 맥커러스가 주연한 스코티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수원 여자 대학교.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성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협계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재호 씨 이수인 곡 고향의 노래 테너 김우경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요즘 유산균 장부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기다렸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됐습니다. 4178번님 사연인데요. 여기는 동탄 나루마을에 있는 미용실이에요. 제가 즐겨 듣는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음악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기는 세 분이서 하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아, 또 미용실에서 아당을 만나셨군요. 이렇게 어떤 공간에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만나시면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마디 하세요. 저도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어요. 이렇게. 자, 이어진 음악은 들리브의 카디스의 처녀들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빅토리아 데 로스앙헬레스의 노래, 그리고 라파엘 프리벡 데 브루고스가 지휘하는 심포니 오브 런던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들리브의 카디스의 처녀들,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 로상엘레스의 노래, 그리고 라파엘 프리벡트 브루고스가 지휘하는 심포니아 오브 런던의 연주였습니다. 5670번님 사연인데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마당 있는 대추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여름도 조금씩 가고 있네요. 자주 못 오시지만 늘 함께합니다. 이렇게 보내 오셨습니다. 아,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 대추가 주렁주렁. 어떤 대추인가요? 그 대추가 저는 말린 대추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단 대추는 아삭아삭하고 맛있더라고요. 여기 사과 대추라고 하나요? 그건 정말 맛있던데요. 따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2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듣습니다. 사이먼 스탠티지의 바이올린 그리고 트레버 피노기 주연은 잉글리시 콘서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2장 주요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사이먼 스탠드즈의 바이올린, 트레버 피녹이 주연한 잉글리시 콘서트 연주였습니다. 7734번님 사는데요. 언니 만나러 동인천 나가는데 112번 버스에서 정원님 목소리에 깜놀, 기분 좋게 웃으며 갑니다. 기사님 파이팅. 와, 오늘은 이 아당 제보 사연을 많이들 보내오시네요. 말씀하셨나요? 112번 버스 기사님께. 좋은 방송 틀어줘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자, 동인천 가시는 112번 버스 기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하루 좋은 편안한 운행, 안전 운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Get Fly 모음곡 가운데 로망스 듣습니다. 리보르페스에게 주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쇼스타코비치의 Get Fly 모음곡 가운데 로망스 보내드렸고요. 이 곡은 리버로 패스에게 지휘하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9509번님 사연입니다. 우리는 고향 친구들이고 17년째 오색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그중 5명이 소모임으로 안양예술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는 69년도 국졸생이고 만나면 고향에서 뛰어놀던 얘기를 많이 하며 종일 깔깔거리고 70대 나이를 잊고 즐겁게 또 하나의 추억을 쌓고 다음 만남을 예약하고 돌아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이 신날까 기대됩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계속 듣게 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오셨네요. 69년도에 국민학교 졸업하셨으면은 야 그때부터 함께 만나오신 친구분들은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오랜 시간을 함께 쌓은 친구분들인가요? 정말 특별한 친구들이시네요. 또 거기서 함께 방송도 음악도 들으시면서 얘기 나누시면 정말 부럽습니다.

아름다운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논 트로포 듣습니다. 샤를민 씨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논 트로포 샤를민 씨가 주연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0609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아침 식사 후에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커피 한잔 합니다. 운무가 걸린 산자락 속에 흐르는 음악에 취해 아름다운 하루 열어갑니다. 항상 함께여서 행복 가득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주 분위기가 정말 끝내주겠는데요. 이렇게 구름과 안개가 가득한 산자락 속에서 또 음악에 취해 계시는군요.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으로 계속 보내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가운데 사랑은 산들바람을 타고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즈의 노래 그리고 리카르도 미나시가 주연하는 라 신틸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가운데 사랑은 산들바람을 타고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즈의 노래 그리고 리카르도 미나시가 지휘한 라 신틸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BJ 알레여인 제이 모음곡 가운데 네 번째 곡 파랑돌 함께 할게요. 유진 올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BJ 알리 여인 제이 모음곡 가운데 네 번째 곡 파랑돌 들으셨습니다. 유진 얼먼디가 주연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뱀이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0: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6: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8: 리메이드 서울.
9: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0: 오늘 마지막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전원 작품번호 6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시골에 도착했을 때의 유쾌한 기분 보내드립니다. 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바바리안 스테이트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장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0: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5: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4: 메디힐 토너 패드.
6: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5: 집에서 홈픽해.
4: 홈픽.
6: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5: 지금 홈픽해.
4: 홈픽.
5: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4: 홈픽.
5: 홈픽.
7: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8: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기 세상의 모든 위험을 분석하고 꼼꼼하게 대비하는 보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귀여운 아기 곰 패딩턴 페루에 가다에 나오는 아빠 헨리인데요. 온 가족이 얼떨결에 페루로 떠날 때도 아빠는 정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기 상황을 예측해서 두툼한 위험평가 바인더를 만들어가요. 3중 코팅까지 완벽하게 해서 말이죠. 하지만 인생이 어디 늘 계획하던 대로 흘러가던가요? 고이고이 모시고 다니던 위험평가 바인더는 페루의 정글에서 미처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그저 벌레나 거미를 물리치고 거친 풀숲을 헤쳐나가는 훌륭한 연장이 되죠. 마침내 페루에서 돌아온 아빠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떤 위험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도전하세요. 맞아요. 위험이 따르지 않는 변화는 없지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은 더더 많고요. 그러니 한 걸음만 더 용기를 내어보시죠. 최강희의 영화음악 토요일 첫 곡은요. 마네킹 중에서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조강.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두 곡 들으셨죠? 마이티 아프로디테 중에서 데이브 브루벡 콰르텟의 테이크 5였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참 오랜만이네요. 그린 카드 중에서 카페 아프리카였습니다. 스타맨님이 청해 주셔서 함께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린 카드, 혹시 이 영화 기억나시나요? 제라드 드파르디유와 앤디 맥도웰 주연이었죠. 그린 카드, 미국 영주권을 의미하죠. 처음엔 필요에 의한 계약 결혼을 하지만 사랑에 빠지더라는 로맨스 영화인데요. 무엇보다 앤디 맥도웰이 참 예뻤어요. 카페 아프리카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이야기가 시작되는 아프리카풍 카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3357님 반갑습니다. 강희님 첫 방문입니다. 부안 변산반도 가는 차 안에서 다 함께 듣고 있어요. 다 함께? 네, 가족과 함께 가시는 듯 하네요. 네, 첫 방문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첫 방문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그게 전 또 참 신기해요. 올해 3년 차인데 최강희의 영화음악은. 9264님, 저는 돈가스 장사를 합니다. 9시 30분에 출근해 오픈 준비하면서 레인보우를 켜고 11시 강희님 만나는 동시 오픈이지요. 오늘도 손님이 많이 오시길 기도하며 함께 할게요 하셨습니다. 뭔가 루틴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라디오를 켜고 오픈 준비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손님을 맞는. 무튼 9264님 파이팅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면은 어떤 풍경이라든지 어떤 성향이겠다 이런 문자 텍스트만 봐도 약간 느껴지는 게 있어요. 네, 뭔가 성실하신 분 같다.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같은 루틴으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워낙 변화무쌍해가지고 저도 물론 매일매일 라디오를 하지만 항상 이렇게 우당탕탕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문자만 봐도 참 마음이 안정되고 참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유리의 성 중에서 페리코모, And I Love You So, 그녀를 믿지 마세요 중에서 브래드의 오브리.

두 곡 들으셨습니다. 유로 트립 중에서 시나이스턴의 모닝 트레인, 앞서 들은 곡은 페르난도였는데요. 치즈앤 양이님 신청곡이었어요. 곧 처서인데 여전히 덥네요. 그래도 아침 저녁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가을이 오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맘마미아 2 중에서 셰어와 앤디 가르시아가 부른 페르난도 청해봅니다. 서늘한 가을 분위기를 닮은 셰어 목소리와 중후한 매력의 앤디 가르시아 음색이 참 잘 어울렸던 기억이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맞아요. 가을이 오고 있는 느낌을 저는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쵸. 확실히 온도가 아침, 저녁으로 좀 달라졌죠. 네. 저는 이제 수요일 날 가끔씩 러닝을 하는데 그 크루가 있거든요. 수요일 날 오전에 나가면 항상 누군가 뛰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인원이 많아졌어요. 막 두 명, 세 명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여섯 명, 일곱 명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네. 여러분, 가을 너무 반가우시죠? 좋습니다. 음악 띄워드릴게요. 알리 중에서 샘 쿡, Bring It On Home To Me. 고독한 스승 중에서 셸마 휴스턴, 그리고 더 와이넌스의 Lean On Me 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로켓맨 중에서 크로코다일 락, 테런 에저튼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테런 에저튼이 엘튼 존으로 분했었죠? 앞서 들은 곡은 퀸의 You Are My Best Friend,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또 애니메이션 마이펫의 이중생활에서 들었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 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가 네모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난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최강희의 영화 음악 토요일 끝곡입니다. 영화 콜드 마운틴 중에서 앨리슨 크라우스의 더 스칼렛 타이드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전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휴가에서 아쉬움을 안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야 떠나는 휴가에 두근두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돌아오고 떠나고 물러나고 다가오고 반복되는 일인 것 같아도 그런 과정들이 매번 아쉽고 설레고 기다려지죠.

토요일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이런 소소한 이유도 참 좋습니다. 라디오 볼륨을 크게 키우고 편안하게 꽉 찬 여유를 즐기는 거요. 지금 어디에서든 그런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쉽고 설레고 기다려지는 시간을요.

12시에 만납시다. 스위스어로 송우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거북이의 사계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이제 정말 8월도 다 끝나가고 뭐 휴가 같은 것도 이제 다녀오실 분들은 다 다녀오셨겠죠. 저는 이번에 뭐 특별히 휴가를 다녀오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특히 체감상은 태어나서 제일 더웠던 여름인 것 같아서 뭐 어디 다녀오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진짜 더웠죠. 그냥 뭐 30도만 조금 넘어도 이 정도면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2026년 여름이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9212님께서 키운 깻잎 따서 참치김밥 만들어 열무 물김치랑 같이 먹으면 드려요. 오늘 쉬는 아들과 함께 들으면서 스페셜 DJ 우진님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참치김밥 맛있죠. 참치에 깻잎 들어가면 이거 맛있죠. 약간 느끼할 수 있는 거를 깻잎이 딱 잡아주면서 맛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네. 식사는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식사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고요. 저도 뭐 오늘 많은 음악들과 함께 좀 배부르게 2시간 일단 보내고 식사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스페셜 DJ 저는 스위스어로 송우진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일기예보에 자꾸자꾸 들으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자우림의 1717-1771 들으셨습니다. 야, 이렇게 이게 그 I love you인가 그렇죠? 네. 그 요즘 친구들은 이게 뭐야 싶은 네, 그 유나의 비밀번호 486도 그게 대체 무슨 뜻이냐 한참 설명해줘야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삐삐를 썼던 저희 같은 세대들은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런 건 저희들만의 암호였는데

옛날 생각나네요. 여러분들 사연 중에 4773님께서 아침 일찍 영화 보고 나서 카페 가서 커피 한잔하고 미용실에서 이발도 했어요. 이발이요? 네. 아침부터 부지런히 나들이 가듯이 움직이니 기분이 새롭습니다. 이발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래도 남자분이시겠죠? 이렇게 부지런하게 진짜 아침 일찍 움직이셨네요. 어떤 영화를 보셨는지도 궁금한데. 네. 그리고 9286님께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처음 천식 판정 때는 폐기능이 70%였는데 천식 진단받은 지 2년 만에 93%가 됐대요. 이대로 꾸준히 약잘 먹고 관리하면 된답니다. 걱정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 기분이 좋아요. 와, 진짜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래도 2년 동안 열심히 약 드시고 관리도 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기분 좋다. 저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 뭐 약을 좀 먹고 그러는데, 뭐 의사 선생님도 뭐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집니까? 그러면 에 그냥 뭐약 드시면서 사시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네, 아 진짜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 9286님 축하드리고요. 제가 기분도 좋으시라고 커피 쿠폰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야 좋겠다. 네, 여러분은 지금 스위스로 송우진입니다. 저는 네. 스위스로 송우진이 함께하고 있는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그리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좋은 노래 듣겠습니다. 4289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싸이와 박정현이 함께한 어땠을까 들으시고요. G.O.D의 촛불 하나까지 두곡 듣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7522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리쌍과 정인이 함께한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들으셨고요. 에픽하이 조원선의 해픈엔딩까지 들으셨습니다. 아, 또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까요? 2343님께서 어제 가평 가서 놀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갓진 옥수수 먹으며 가고 있는데 길이 막혀요. 우진들이 목소리 듣고 노래 따라 부르고 나름 즐겁게 가는 길입니다. 아, 가평 가셨으면 왠지 물놀이를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만 그렇게 그 수상 스포츠 할 수 있는 데가 가평에 좀 많이 있죠. 그렇게 들었는데. 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그려지는데, 그 국도변을 이렇게 따라서 오다 보면은 옥수수 파는 가게들 그 길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아마 사서 드시고 오시는 것 같은데. 아, 뭔가 장면이 딱 그려지면서 휴가의 어떤 그런 느낌? 네, 그런 풍경이 좀 느껴지네요. 예, 길이 좀 막히죠. 요새는 어딜 가나 막히는데, 그럴 때 그냥 맘 편히 천천히 갔다고 생각하시면서, 예, 저와 함께 제 목소리 듣고 노래 듣고 이렇게 즐겁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504님께서 아침에 러닝

을 하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뛰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빵집에 들러 모카빵을 사왔는데 앉은 자리에서 그 큰 거를 다 먹어버렸네요. 저 그냥 뛰지 말까요? 아, 차라리 늦잠을 잤으면 이렇게 먹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운동했으니 건강해지긴 했겠죠? 하셨습니다. 야, 이게 완전 배가 고프셨나 보네요. 이게 뭐 마실 것도 딱히 없으셨을 텐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드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목맥히지 않으셨나요, 이거? 아, 그래도 네, 이렇게 운동하고 또 드시면 좋죠. 뭐 요새 농담으로 뭐 건강한 뭐뭐가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뭐 사실 그 체중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아, 근데 1504님 사연 만나보니까 저도 한참 뭐 제 페이스에 맞게 막 뛰고 걷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여름이 이제 너무 덥다는 핑계로 예, 손을 놓은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아 나도 좀 다시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운동하고 잘 먹고 예, 저도 그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7559님 박수진님이 신청해 주신 이승철의 말리꽃 그리고 4290님께서 사랑하는 남편 종순씨가 좋아하는 곡이라고 또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어요. 이창섭의 천상연.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소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8: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네, 그럼 1부 끝곡으로요 1405님이 신청해 주신 정은지의 파도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사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사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사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사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0: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홈픽! 홈픽!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커피 먹고 갈래요?
1: 영원하고 끝이 없다는 것이지.

0: 2부 첫 곡으로 바비킴과 강산회가 함께한 친구여 들으셨습니다. 기투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사연이 재밌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낯선 음성은 누구지? 듣다 보니 정준하님이시네요. 오늘 선곡이 너무 좋아 회원 가입했습니다. 친구여 들려주세요. 이렇게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
1: 정준하입니다.
0: 하나도 안 똑같은데. 네, 정준하 어디 보고 정준하, 네, 좀 비슷한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정준하 씨와 되게 스위코소로우를 함께 썼던 저는 스위소로우의 송우진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어쨌거나 선곡이 좋아서 이렇게 또 직접 회원가입까지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좋네요. 선곡 좋죠. 저희 PD님 선곡이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네.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참여하시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케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3: 도대체 어떻게?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 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네, 루머스의 스톰 그리고 스페이스A의 주홍 글씨, 이건 블루밍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그리고 터보의 선택까지 신나는 노래 세 곡 들었습니다. 와우, 이것도 들으시면서 또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또 고민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3716님께서 우진님 노래는 신나는데 저는 고민이 있어요. 약속을 취소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말할지 핑계를 대는 게 나을지 아님 그냥 나갈까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잡힌 약속이라 중간에서 난감해요. 아, 가기 싫다 하였습니다. 아, 이거 좀 공감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까. 특히 이렇게 누구 만나고 오면 기를 충전해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가 쪽팔려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이라서 핑계를 댈 때가 솔직히 가끔 있거든요. 예. 가장 뭐 좋은 거는 갑자기 감기 기운이 왔다 이런 거잖아요. 그냥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약간 핑계인 건 알지만 그래도 나 그냥 기분 좋아서 안 나갈래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대는 방법이 몸이 안 좋다 뭐 이런 건데 가기 싫으시면 안 나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 네, 저는 듭니다. 네. 그리고 분당 산삼님께서 동네 도서관 왔어요. 구내 식당에서 점심 먹고 음악 듣고 있어요. 읽다만 책이 있어서 오늘 완독하고 가려고요 하셨습니다. 오, 도서관 요새 도서관이 제가 기억하는 도서관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되게 시설도 잘 돼 있고 좋다고. 예, 이렇게 구내 식당도 있고 좋은 도서관인 것 같은데 어떤 책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끝까지 재미있게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더블루의 그대와 함께 시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2452님이 시청해 주신 노래 김원준의 세상은 나에게까지 두 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현상의 화분, 그리고 8589님께서 신청해 주신 흰의 시든꽃에 물을 주듯, 그리고 레모네이드님께서 신청해 주신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까지 들으셨습니다. 8688님께서 이번 달 말일에 큰아들 해병대에 입대합니다. 아들이 6년 동안 방황을 해서 발표나기 전에는 빨리 갔으면 했는데 막상 날짜가 나오니 마음이 이상하네요. 입대할 때도 문자 남길게요 하셨습니다. 아, 아들이 군대 가는 거 막상 또 저기 입소식 다녀오시면 분명히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근데 아드님이 꽤나 길게 방황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방황하던 아들이 이제 휴가 나오고 이러면 딱 각이 잡혀가지고 막 거수경례하고 이러겠죠. 네. 뭐 지금은 아, 난 이제 입소하고 첫 휴가 나오고 그러면 막 뭐 눈물 나고 뭐 이러시겠지만, 이제 좀만 지나면 또 휴가야? 또 이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5290님의 또 신청입니다. 아, 신청 사연인데요. 게일은 피해 최후로 일이 쌓여서 휴일에도 출근해요. 아, 그럼 불쌍한 제가 힘을 얻어 일을 할 수 있도록 잔소리와 함께 스위스로 왜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아, 근데 뭐 일을 평소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조금 미뤄두셔가지고 휴일에 출근하신 것 같아요. 예, 본인 뭐 자업자득이죠. 예. 하지만 뭐 신나게 이 노래 들으시면서 이왕 하시는 거 얼른 확 하시고 남은 휴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스위스로우에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들으시고요. 럼블피쉬의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0: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4: 네, 오늘 저와 함께한 2시간 어떠셨는지. 네, 오늘 끝곡 이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유의 드라마 듣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내일도 스위스로 송우진과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여자대학교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1: 수원여자대학교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경복
4: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4: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협계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0: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두 곡의 빌보드 1위 곡과 모두 70여 개의 컨트리 히트곡을 낸 가수 케니 로저스는 하얀 수염과 푸근한 인상 덕분에 배우로서도 인기를 누렸지만 1980년대 후반에 시작한 패밀리 레스토랑 사업이 실패해서 대중에게 점차 잊혀졌죠. 케니 로저스나 라이오넬 리치, 마이클 잭슨 같은 가수들은 정말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지만 어떤 가수들은 단 한 곡의 히트곡만을 남겨놓고 사라져간 그런 가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하절기 특집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오늘 그 여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앰버의 노래 This is your night. 한동안 진짜 이런 그 테크노 스타일의 노래들이 엄청 인기를 끌었죠. 노래들은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라부시도 그렇고 류얼 맥코이, 르클릭, 그리고 앰버 뭐 이런 가수들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어쨌든 나이트클럽 그 춤추는 장소에서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죠. 노래들이 또 비슷비슷한 덕분에 노래들을 이어도 한 곡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 곡의 히트곡만을 남겨놓고 사라져간 많은 가수들의 노래들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모아 모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절기 특집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앰버도 마찬가지죠. 이 곡 한 곡밖에 없습니다. 자, 한 곡밖에 없기 때문에 더 소중한 히트곡입니다. 오늘도 두 시간 동안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으로 꾸며드립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엘라나 마일즈의 노래 Black Velvet 그리고 Till Tuesday의 Voices Carry 그리고 John Parr의 St. Elmo's Fir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하절기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노래도 잘하고 음악도 무지하게 좋고 연주도 잘하고 뭐 이런 노래들 이런 팀들인데 이상하게 한 곡밖에 히트곡이 없단 말이죠. 참 신기해요. 자,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Till Tuesday 좀 생소하시죠? 이 그룹은 보스턴에서 82년, 1982년에 결성된 뉴 웨이브 밴드였는데 그 에이미 만이라고 예전에 그 IMCM의 저 수록곡 Two of Us 비틀즈의 노래 리메이크한 에이미 만이 보컬리스트였어요. 근데 이 에이미 만은 사실 뉴 웨이브 밴드로 시작해서 거의 모던 록이나 아니면 포크 쪽으로 이제 많이 활동을 했었죠. 에이미 만. 그리고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셸린의 I've Never Been To Me. 흑인 음악의 명가죠. 이 모타운 소속의 백인 여가수였어요. 특이하죠. 원래는 1977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그때는 인기를 얻지 못하다가 1982년에 템파베이 지역의 라디오에서 줄기차게 틀기 시작해서 입소문이 나갔고 1982년에 빌보드 차트 3위까지 올랐었던

같은 그런 곡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아주 낙낙한 음성입니다. I've Never Been To Me, 셸린의 노래. 그리고 이어서 버티 히긴스의 킬라르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버티 히긴스가 카사블랑카라는 아주 대히트곡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신데 카사블랑카는 우리나라에서만 히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킬라르고가 크게 히트했었고요. 카사블랑카는 또 최현 씨가 리메이크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가요에 이제 필적하는 그런 노래가 된 거죠. 자, 셸린의 I've Never Been To Me, 버티 히긴스의 킬라르고.

Alicia Bridges의 I Love the Nightlife, Amy Short의 Knock on Wood, 이 노래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디스코가 엄청나게 유행할 시절에 그때 라디오에서 진짜 많이 나왔던 노래들이죠.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스팝, 최고의 신스팝 두 곡입니다. M의 팝 뮤직. 1978년에 영국에서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이었고요. 뉴 웨이브 신스팝의 고전이죠. Gary Newman의 Cars. 이 노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6: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7: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한동준의 FM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 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레센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제임스 블런트의 You are Beautiful 들으시고요. 한동준의 팬팝스 2부로 넘어갑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

0: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Singing Nun의 Dominic. 이 노래는 영화로 만들어져갖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수녀님이 노래 하나를, 수녀님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발표했는데, 이 노래가 그 당시에는 거의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인기를 능가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단했던 인기였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급기야 이제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히트곡이 없어갖고 좀 오죽하면 또 영어로 만들어졌겠어요. Singing Nun의 Dominic. 벨기에 출신이죠. 벨기에 출신의 수녀 지니 테커스가 1963년에 발표했었습니다. 노래를 얼마나 잘했으면 또 이렇게 발표해서 또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예. 자, 한동준의 FM팝스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하절기 특집.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한 곡의 히트곡만을 남겨놓고 사라져간 많은 가수들의 노래를 모아 모아서 일주일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죠. 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네. 자, 한동준의 FM 팝스는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미래

타임엑 소셜 클럽의 Rumors, 셰넌의 Let the Music Play, 그리고 Swing Out Sister의 Breakout. 80년대에 발표됐던 노래들인데 사실 그 80년대를 저희들이 팝 음악의 르네상스 시절이라고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노래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신세사이저가 이제 음악에 도용이 되면서 이용을 하면서 많은 뮤지션들이 이제 신세사이저를 갖고 여러 형태로 이제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노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장르도 그렇고 락은 락대로 또 신스팝은 신스팝대로 포크는 포크대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노래 한 곡만을 남겨놓고 사라져간 가수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렇게 막 열심히 만들어서 한 곡 진짜 크게 히트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럴까요? 여력이 없었다 그럴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우리는 80년대에 그렇게 아주 다양한 음악들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세 곡 이어서 들으셨고요. 이번엔 시네드 오코너의 Nothing Compares to You. 뭐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노래죠. 프린스 곡입니다. 마크 칸의 Walking in Memphis. 이 노래 마크 칸의 노래죠. 1959년. 네, 태어난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멤피스로 여행가서 얻은 경험과 영감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1991년에 빌보드 싱글 차트 13위, 그해 그래미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했었습니다. 목소리 참 멋있죠. 자, 먼저 시네드 오코너의 Nothing Compares to You.

Wallflowers의 One Headlight, 트럼버원바의 Top Thumping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Wallflowers는 진짜 센세이션을 했죠. 처음에 나왔을 때 밥 딜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또 센세이션을 했고 노래도 기가 막혔고요. 너무 좋았는데 희한하게 그 다음에 활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Wallflowers에서 제이콥 딜런이 이제 탈퇴를 해가지고 제이콥 딜런 솔로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 앨범도 그렇게 크게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어요. 그거 보면은 그 아버지를 뛰어넘는 아들 2세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위대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Wallflowers의 One Headlight, 트럼버의 Top Thumping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고요. 이 노래는 이어집니다. 블루스웨이드의 노래 Hooked on a Feeling, 그리고 이어서 벨스타즈의 아이코 아이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20%.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 어실 원스야.

0: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1: 하절기 특집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오늘 여섯 번째 시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네요. 한 곡의 히트곡을 남겨놓고 사라져간 많은 뮤지션들의 음악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마틴 페이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n the House of Stone and Light. 이 노래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FM 팝스에서도 몇 번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야 노래는 진짜 멋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작곡가로 활동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We Built This City, 스타쉽의 노래죠. 그리고 Heart, These Dreams 뭐 이런 곡들을 작곡하면서 작곡가로 그냥 남아 있기는 좀 아깝고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요. 노래 음성이 거의 스팅이나 뭐 이런 아주 가창력 있는 가수들의 음성하고 비슷하거든요. 너무 비슷해서 안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는 진짜 멋있습니다. 마틴 페이지의 In the House of Stone and Light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수석으로 박승화입니다. 인생에 없는 것들, 공짜, 비밀, 정답이 없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또 있습니다. 영원한 성공, 끝없는 행복, 완벽한 사람, 그리고요, 쉬운 길. 생각해보면 완벽한 것도 영원한 것도 쉬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조금 삐끗해도 웃고 조금 돌아가도 즐겁게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김형중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요. 오늘만큼은 조금 삐끗해도 조금 돌아가도 괜찮은 마음으로 여유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요 속으로와 함께 하시면서 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관자유.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경보, 취업이 잘 되는 경보,
3: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보,
3: 4호선 캠퍼스
4: 경보.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서울

다섯 손가락 새벽 기차 이상락 씨 그리고 조정희 씨의 참새와 허수아비는 893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문희 씨예요. 문희 씨. 문이 열리... 죄송합니다. 자, 어느새 저희 연구소 앞 은행나무 잎도 색이 변했네요. 한여름 속에서 벌써 가을이 살며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럼요, 그럼요. 에, 이 가까이 있는 나무들 한번 보세요. 약간 색이 바랜 모습 보입니다. 제가 있는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요 가까운 나무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실미도 자연 발생 유원지에서 쉬고 있습니다. 2016번. 음악도 이곳에서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실미도 예전에는 왠지 조금 무서운 느낌이 있던 곳이기도 한데 요즘 캠핑 차박지로도 아주 핫한 곳이죠. 저도 여기서 차박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미도 유원지에서 듣는 칵테일 사랑 마로니에의 노래입니다. 3402번으로 신청하셨어요.

0661번으로 신청하셨어요. 0095번. 와, 이거 참 힘드시겠는데요. 아파트 9층에 살고 있어요. 9월 11일부터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합니다. 아, 올라올 때마다 다리가 후덜거리는데요. 9층에 어느 분이 여러분 힘내세요라고 붙이셨어요. 덕분에 힘이 납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생각만 해도 이거 힘든데요. 그렇죠? 9층보다 위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떠실까요? 빨리 공사가 시작되고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드시겠네요. 8590번. 한 달에 한 번 세자매가 엄마 집에 모여서 염색을 하는 날입니다. 서로 염색해주면서 염색비도 절약하고 엄마와 맛있는 점심도 먹는 거죠. 선선해지는 다음 달엔 바람도 쐬러 가야 할 것 같아요. 가족들 간의 정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네요. 세자매와 엄마 염색하시면서 얼마나 즐거운 수다들이 이어질까요? 아, 그런데 이게 참 비용 절약은 좋은데 지금 미용실 원장님들이 들으시면 아유 하고 한숨 한번 쉬실 것 같아요. 자, 분위기 있는 노래 한 곡 감상하시죠. 이종표 씨가 신청하셨어요. 울랄라 세션 서쪽 하늘.

이어드린 노래 러브홀릭 그대만 있다면 정은희 씨가 신청하셨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태자 씨 집에서 쉬고 있어요. 커피 마시면서 창밖을 보며 가요 속으로를 듣고 있는데 좋은 노래 많이 나오네요.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좋은 음악이 제대로 나오는 방송은 아마 가요 속으로일 겁니다. 아주 잘 오셨고요.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7827번 승화씨 요즘은 AI로 만든 노래도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많이 나오죠. 꽤 괜찮았어요. 가수분들 긴장.

단단히 하셔야겠어요 라고 글 주셨는데 예, AI 음악 예, 이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딱 들으면 AI가 만든 노래인지 바로 알아요. 사람의 손길 그리고 숨결이 조금 안 느껴지는 듯한데 그래도 누구나 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다.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박남정 씨의 사랑의 불시착이었습니다. 가요 속으로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려요. 고맙습니다. 아들네가 분가해서 집안은 적막함으로 쓸쓸한데 드디어 내일 우리 똥강아지들 놀러온다네요. 많이 기다려집니다. 4371번으로 뭘 먹일까 고민하고 계시다고 사연 주셨어요. 왜 이렇게 귀여운 손주들 보면 똥강아지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똥강아지들이 보면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이에요. 진시몬의 애수. 아, 토요일 오후 지금 분위기에 딱 어울리겠는데요. 3019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유재하 지난 날. 이 노래는 0707번으로 정해 주셨네요. 토요일 오후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가요속으로는 여러분께 듣기 편안한 노래들 계속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2부도 함께 하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3019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이적 걱정 말아요 그대.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노을의 함께였습니다. 사과밭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9363님 이제 슬슬 작업 마무리 하셔야죠. 수고 많으십니다. 안종숙 씨는 38년 자영업을 그만두고 육아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손녀를 돌보기 위해서인데요. 40년 전 육아할 때와 많이 다르겠지만 손녀에 대한 사랑 하나 가지고 도전해봅니다. 안종숙님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손녀의 예쁜 모습,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예쁜 모습에 피로가 다 녹으실 듯합니다. 우리 안종숙님 쉴 수 있게 이 손녀 녀석 낮잠 푹 잤으면 좋겠네요. 535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릴게요. 윤신의 열애.

Mars.

저구의 목소리로 들어보았어요.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773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인데 윤신혜 씨의 열애. 노래 두 곡이 아주 두 여성 보컬의 매력 때문에 무게감이 있네요. 김희종 씨, 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여행 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아버지하고 곰탕을 먹었는데 기분이 좋으면서도 묘했어요. 왜 대한민국의 아들들은 크면 아버지랑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걸까요? 아닐 겁니다. 이 성인이 된 어른으로서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가 왠지 잘 안 이루어지는 이 느낌. 이건 정말 왜일까요? 자, 아무튼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정말 우리의 히어로, 슈퍼스타였죠. 그렇죠? 9997-0504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미도와 파라솔이 노래해요. 슈퍼스타.

오랫동안 힘들었던 시기도 지난 듯하고 계절도 가을에 접어드네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힘내봅니다. 가호의 시작 듣고 싶어요. 983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노래 잘 들으셨죠? 아, 말씀하신 대로 다시 힘내보는 겁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5892번 새로운 것에 오늘 도전하고 계시거든요. 가족들이 다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해서 50대 중반 처음으로 혼밥 외식 도전하고 있습니다. 승화 씨와 함께해서 그런지 그래도 좀 괜찮네요. 이제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여행도 도전해 볼 거예요. 5892님의 야, 이 드디어 제대로 된 나만의 시간. 그걸 보내는 재미에 푹 빠지시게 되네요. 그렇죠? 누구의 간섭 없이 오롯이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아주 멋진 시간일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김영탁 씨는요. 부산에서 해군으로 군복무 중인 아들과 1박 2일 보내고 서울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중간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외박증을 차에 두고 갔다네요. 이를 어찌해야 하나요? 군기가 너무 빠진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떡하죠? 빨리 연락해서 가져다 줘야겠는데요. 지금 분명히 아드님 만나러 가고 계실 것 같고요.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6: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김동환 묻어버린 아픔 0157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송골매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이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일령 씨가 17년 자리하고 있던 덩치 큰 피아노를 정리했답니다. 대학생이 되니까 아이가 치지도 않아서요. 아주 시원합니다. 예, 그랜드 피아노 말고 그냥 업라이트 피아노도 이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죠. 그 텅 빈 피아노 있었던 자리에 이제 다른 것들이 또 행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분명히.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이에요. 전호용 씨가 청해 주신 노래 강수지 흩어진 나날들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릴 때 저녁에 정전이 되면은요, 처음에는 놀라서 어수선해 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둠이랑 같이 차분해지고, 긴 초에 하나둘 불을 밝히면 어린 마음에도 스치는 감상이 있었어요. 아, 분위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넘치는 밝음 속에 살다 보니까 좋았던 어떤 분위기 하나를 잃고 사는 기분도 들어요. 마침 오늘은 에너지의 날, 불을 끄고 별을 켠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대로 밝음 하나를 줄여서 저녁 어스름이 주는 평안함 속에

Love is all around, Wet Wet Wet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에너지의 날 행사가 오늘 밤 9시부터 10분간 열린답니다. 그냥 불을 10분간 소등하는 건데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휴대폰을 꺼도 좋겠죠?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니까 그 목적을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해도 좋겠습니다. 딱 10분간이라고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목적 지향적으로만 하면 어렵고 재미없으니까 어둠이 주는 매력과 재미도 함께 찾아봐요. 어둠 속에 잠깐 머무는 일이 생각보다 분위기 있고 근사하고 색다른 감정을 주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시간을 자발적으로 즐겨보게 될 것 같아요. 8월 22일 토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4: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6: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6: 1533 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노래 세 곡을 들으셨어요. 여명의 Try to Remember, 이 노래는 풍경님께서 신청하셨고요. 스티븐 산체스 Until I Found You, 8487님 그리고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이어서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까지 전해드렸습니다. 8487님은 어제 엄마 생신이었는데 미역국은 끓여드렸지만 잡채를 못해드려서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잡채 해드렸고 지금 가족 다 같이 먹고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셔서 기분이 좋아요.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주셨거든요. 엄마가 잡채를 특별히 좋아하시나 보죠. 우리 엄마 좋아하는 거 내가 못해드려서 마음이 자꾸 쓰여서 이거 꼭 해드리고 싶다고 오늘 작정하고 하신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계시고요. 퍼플 오드리님 청해주신 조지 마이클입니다. Kissing a Fool. 이어서 Beautiful South. Dream a Little Dream.

Johnny의 Faithfully 들으셨습니다. 0707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Michael Ostrack의 That's Why, 제시카의 Lost Without Your Love. 이 노래는 2949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2889님이신데 딸아이가 12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갑니다. 일단 프랑스에서 여행을 시작하는 63일 일정이라는데 혼자서 그 오랜 기간 힘든 여정을 잘 보내고 올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그토록 원하던 길을 가는 거니까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지낼 거라 믿어요. 진아야, 엄마는 너의 도전 응원한다. 멀리서 우리가 너와 함께 할게 하셨습니다. 엄마에게 멋진 모습 보이면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라도 아마 따님이 잘 지낼 것 같습니다. 3180님은 저희 딸이 출산을 해서 육아에 지칠까봐 사위랑 둘이 오붓하게 외식하고 오라고 내보냈습니다. 저는 손녀 목욕시키고 분유도 먹이고 잠깐 시간 내서 사연 보내봅니다. 와, 속 깊은 어머니, 두 사람 데이트 보내시고 손녀 돌봐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박종감님 청해주신 셔데이의 By Your Side 준비했고요. 이어서 슈나이어 트웨인입니다. You are still the one.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7.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대학원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제이슨 모라즈 I'm Yours 0868님 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개인 인생 사원에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7: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7: 집에서 홈픽해.
6: 홈픽.
8: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7: 지금 홈픽해.
6: 홈픽.
7: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6: 홈픽.
7: 홈픽.
9: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0: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휴레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 휴가를 아꼈다가 라디오와 함께 따뜻한 울 니트 뜨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열심히 뜨면 완성될 것 같아요. 5651님이시거든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만지지는 못하지만 눈으로만 봐도 진짜 포근포근합니다. 아, 이렇게 뭔가 다음 시간을 위해 준비해 둘 것을 챙겨두면 날이 더 서늘해지고 추워지기를 기다리게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빨리 추워져라 라고 마음속으로 바라실 것 같습니다. 5651님, 사라 맥락클란의 오디너리 미러클 2부 첫 곡 함께 들었습니다. 신민수님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0: 피부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

0: 운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MG생활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 보험.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크리스토퍼 크로스 올라이트. 이 노래는 멋쟁이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조이스 가벨리의 Believe It or Not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선곡 참 좋아요. 사실 오후 방송은 옆 동네 듣고 있었는데 아니님이 오셨거든요. 오늘부로 짐 싸서 여기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방은 많아요. 있을 곳 다 준비해놨으니까 어서 오세요. 8452님이 용신씨 저녁으로 매운 오징어 볶음 뚝딱 신랑이 해줘서 맛있게 먹고 드라이브 나왔습니다. 운치 있는 밤이네요. 오징어 볶음이라면 초급은 아니십니다. 중급 이상의 수준. 오징어 손질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또 아니거든요. 맛나게 먹고 또 나오셨네요. 제니스님은 아들 며느리와 한강 바라보면서 음악 듣고 있어요. 좋은 노래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런 시간도 진짜 진짜 너무 평화롭고 좋은데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도로 바사 전해드리겠습니다. 3534님 신청하신 노래 아바의 이글 7024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고요. 이어서 3898님의 신청곡입니다. 리틀 리버 밴드 The Night Hours.

마일리 사이러스, Flowers 들으셨어요. 그레이스 존스의 I've Seen That Face Before 앞서서 보내드린 노래, 그리고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이 노래는 8534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여기는 고층 아파트인데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논두렁 옆에서 듣는 것 같습니다. 가을을 느끼고 있어요. 김경숙님. 밤에 베란다 문 또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갖가지 풀벌레들의 울음소리, 노래소리가 진짜 가득하더라고요. 정말 좋습니다. 밤에. 7시가 넘으면 이제는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네요. 저녁 시간이 많이 짧아졌어요. 당신 멋져님이신데 하지가 6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해의 길이는 그때부터 짧아지고 있었는데 이제야 우리가 체감하는 거죠. 내년 여름은 얼마나 더 더울지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요. 호박잎 실 벗기다가 신청합니다. 한강님이신데 내년 걱정은 내년에 하고요. 아직 올여름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0: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1: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관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3: 오늘 끝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Whitney Houston 함께 부른 When You Believe.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더 높은 산에 올라가고 더 높은 빌딩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더 좋은가? 또 나보다 잘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주눅 드세요? 그래서 더 오르고 싶은 본능으로 한 주가 많이 힘드셨어요? 에이, 우리는요 지금 서 있는 각자의 이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혹시 높은 곳에 계셨다면 이제 내려오세요. 그래서 발 편안하게, 몸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쉬세요. 행복한

0: 불필요한 물건들을 막 줄여서 미니멀 라이프가 돼가지고 무인도에 가서 살면 그게 완성된 건가요? 미니멀 라이프가? 이 삶의 질을 가장 높이는 좋은 방법은 불필요한 마음이죠. 그 마음이 뭘까요? 욕심, 뭐 질투, 하다못해 이렇게 무리한 목표나 계획을 줄이는 것도 미니멀 라이프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휴, 남들은 뭐 이렇게 산다더라, 누구 아빠는 뭐 얼마에 갖다 준다더라, 누구 엄마는 뭐 어떻게 돈을 아껴가고 남편한테 얼마 줬다더라, 그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높은 빌딩 숲을 벗어나서 뭐 여유가 된다면 파도 앞에, 이렇게 무인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파도 앞에, 뭐 하다못해 나무 그늘 아래 공원 벤치에 앉아서 멈추는 것도 진정한 휴식이고 쉼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쉼표, 쉼을 갖고 있는 그 시간,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이 오늘도 10시까지 여러분 가까이서 2시간 함께 할게요. 김추자 무인도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제 여러분이 선곡하세요. 샵 9390, 50번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맞습니다. 강태환님이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폐에 이상이 있어 죽을 고비를 두 번이나 넘겼지요. 지금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게 한 번씩 이렇게 아프고 나면 그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는데 지금은 건강하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래오래 행복한 동행 안에서 행복하게 매일 저녁 2시간 함께 걷기로 해요.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패티김의

노래 청해 주셨고 도시의 그림자 이어둠의 이슬픔 윤화정님 승복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어요. 현주님 저는요 위를 올려다보는 대신 앞만 보고 뛰어온 결과 드디어 8월 31일 내 집으로 이사 들어갑니다.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8671번으로 글 주셨는데 그래요 열심히 뛰셨네요. 이제 본인 집으로 들어가셔서 행복하게 즐겁게 예쁘게 아름답게 집 꾸미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이사 들어가신다는데 그냥 있을 수 없죠. 선물 보내드릴게요. 성전 우주 새 집 주소를 주셔야겠네요.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시기 바랍니다. 또 9314번으로 옆집도 친구들 다 휴가 간다고 여름휴가도 못 갔다고 투정 부렸는데 현주님 얘기 듣고 보니 불평불만을 했던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요. 밤낮 없이 뛰는 남편이었는데 남편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걸 종종 잊었어. 미안해. 행복한 동행의 노래 신청할게 하고 9314번으로 노래 꼭 들려드려야겠는데요. 그래요. 사실 한 번만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지금 내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는 곡이라고 이문세입니다. 붉은 노을.

비오는 날의 수채화 김현식, 권이나 강인원이 함께했습니다. 0307번으로 제가 택시를 하는데요. 사실 전 굳은 날이 좋아요. 날이 굳어야 택시 손님이 많거든요. 그것도 그렇네요, 진짜. 그렇지만 안전운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해주신 곡 함께 들었고요. 대우님, 또 별빛나라님, 3936번으로 조관우 코스모스. 참 좋아하시는 곡들이죠. 그리고 철호님, 수선아님이 김광진의 편지 청해 주셨고, 붉은 노을, 이문세의 노래, 남편이 좋아하는 곡이라고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머리 숱이 적어서요. 사실 머리 숱이 적으면은 이발을 좀 덜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때가 되면 꼭 해야 돼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나가세요. 아이고, 몇 가닥 없는데 요금을 반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김서영님. 그도 그렇네요. 근데 글쎄 똑같이 받으셨나요? 그렇죠? 저희 가족들 중에 미용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청해 주신 곡 김동률입니다. 그래도 몇 가닥 있는 게 참 감사할 일이죠 하셨는데 아버님이 방송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률 감사.

0: 2753번으로 청해 주신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또 박강수 꽃길 원래 정훈이 씨 곡이잖아요. 이 포크락 버전으로 아주 예쁘게 잘 불렀어요. 그리고 김동률 감사 세 곡 이어들으셨습니다.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티긋티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한때는 저도 문학소년이었는데요. 아, 요즘은 생일카드 한 장 적는 게 어렵더라고요. 불쑥 송창식 씨의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하고 5890번으로 담배가게 아가씨요. 전해드리죠.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2: 우리 동네 담배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0: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3: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 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걸어요.

노래했죠. One Summer Night. 8841번으로 지긋지긋하다 못해 무서웠던 여름이 간다 하니 조금 서운하기도 한데요 하고 그래요? 서운하세요? 이제 곧 가을 그러면 겨울도 올 거잖아요. 그럼 우린 또다시 한살을 먹잖아요. 그쵸? 드셔야죠. 드실 건 드셔야죠. 우리 모두 같이. 그래요. 청해 주신 거 함께 들었고요. 자, 2부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할게요.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랭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3: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3: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3: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9: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0: Good Music Station. CBS FM.

청춘 이 노래를 지금은 김필과 김창완 씨가 같이 했지만 이제 산울림의 청춘을 처음 들었을 때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무튼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청춘이 간다고? 왜 가지? 어떻게 청춘이 가지? 이게 말이 돼? 했었는데 어느새 그 청춘이 다 가버렸네요. 또 5798번으로 미쳤어 손담비의 노래 이 곡을 듣고 있으면은 막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김만준, 모모, 조명상님이 아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옛 노래가 좋은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동행을 또 예, 즐겨 찾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좋아요. 김희경님이 둘째 아드님이 이 노래를 좋아하신다고요. 아 그럼 같이 들어야죠. 온 가족이 최성곤입니다. 네가 좋아.

들을 때마다 설레는 곡이라고 최은영님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청해 주셨고 김기준님이 김건모 씨의 왕성한 활동을 기원하면서 제비 청해 주셨습니다. 또 김종찬 산다는 것은 장치근님 순희님 언젠간 들려주세요. 잘 들으셨죠? 또 희경님이 둘째 아드님이 좋아하신다는 최성곤의 네가 좋아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양경화님 기다리셨죠? 또 홍은희님도 심은경 배우의 노래 듣고 싶어요. 이 노래 듣죠. 하얀 나비.

0: 4하나 3하나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비엔아그네 오늘은 이장희 버전으로 들으셨고 조용필 단발머리 김미라님 서상원님 신청곡이고요. 심은경 하얀나비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산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있는데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달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3: 끝곡은요 0702-9636번으로 청해주신 이승환입니다. 가족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환,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Go.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

0: 봐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수영장에 길게 늘어선 레인줄은 선수들이 헤엄칠 구역을 나눈 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역할이 있죠. 출렁이는 물결이 옆 레인까지 밀려가지 않도록 줄에 달린 여러 개의 작은 원반이 그 힘을 흩어놓는다고 합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것, 선을 넘지 않도록 장치를 해두는 것, 살면서 우리도 수시로 느끼는 것이긴 해요. 좋은 관계란 아무런 경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물결을 함부로 넘겨보내지 않을 때 더 오래 편안하게 이어지는 거기도 하니까요. 내가 만든 출렁임이 누군가의 평온함을 흔들지 않도록 가끔은 서로의 선을 좀 더 다정하게 살펴도 좋겠네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이범학의 마음의 거리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수영장에서 구역을 나누는 그 레인 줄 이야기를 오늘 오프닝에서 했는데요. 단순히 이게 선을 구분하는 것만이 아니라 팔다리를 휘저을 때 생기는 물결이 옆에 레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힘을 흩어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선을 잘 지키며 사는 게 또 가끔은 필요한 법이죠. 딱딱하게 서로 경계 지으며 살자는 건 아니지만 지킬 건 지키고 존중할 건 존중하면서 살 때 우리 관계도 편안하게 물살을 타고 오래 이어질 테니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5: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6: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4288-3222.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육수 자연한 알.
8: 국내 최초 코인육수 자연한 알.
7: 자연한 알.
9: 현대 큐밍. 큐밍.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강채은 추억 속의 그대 그리고 김민우의 이병열차 안에서 0046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남편이 친구들과 2차 휴가를 갔어요. 저는 이제서야 진정한 휴가를 보내네요. 혼자 영화도 보고 지금은 동네에서 운동 중인데 소중한 시간들을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시면 아껴서 쪼개서 쓰고 계시는군요. 2186번으로 보내주셨고요. 네, 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드래곤님, 언제나 듣기만 하다가 소식 전합니다. 캠핑 왔는데 고요하고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좋네요. 아, 이분은 또 남편분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7시간 운전해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너무 좋네요. 캠핑 6년차입니다. 전문가이신데요. 6년차이시면.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오세요. 레이디 구가님은 주말에 요리 학원을 다니는데요. 원장님도 꿈음을 즐겨 들으시는 애청자라 하시더라고요. 어머! 원장님도 들으세요? 하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요리도 배우고 좋아하는 방송도 함께 들어 좋습니다. 아,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감사합니다.

AD 구가님도 원장님도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서유아님이 청해 주신 임재범의 노래 너를 위해, 그리고 조성모의 아시나요? 이어드립니다.

모노의 넌 언제나, 피노키오 다시 만난 너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2008년 군복무 시절 선임이 꿈음을 취침 시간에 틀어놔서 그때부터 듣게 됐어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9390님. 휴대폰 뒷자리도 9390번에 쓰시고 여러모로 참 인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랫동안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들으셨던 선임 분도 아직 듣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고맙습니다. 3154번으로는 친구랑 오랜만에 오락실 가서 한판 시원하게 때리고 나와 캔음료 하나씩 물고 걸어왔습니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만나면 똑같이 유치하게 싸우고 웃는 우리 모습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좋네요. 아까 친구한테 꿈음 소개해줬는데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경아, 듣냐? 보내주셨네요. 아, 듣고 계시면 짧게라도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런가 하면 1830번으로는 어제 자동차 정기검사 받으러 갔다가 소모품 바꿀 때 됐다는 소리를 듣고 통장이 또 가벼워졌습니다.

그래도 기사님이 관리 깨끗하게 잘 하셨어요 라고 얘기해 주셔서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왔네요. 내 발이 되어 고생하는 제 차 안에서 같이 들을게요. 이 노래 들려주시겠어요?

어디 있니? 그곳에 가니 행복하니? 혹시 다시 나의 꿈이 그리워지지는 않니? 괜한 기대니? 쓸데없는 바람이니? 그런데 나 왜 이렇게 자꾸 전화기만 보니? 내가 보냈는데 쫓아보냈는데 힘들어함이 기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롤러코스터의 노래예요. 일상 다반사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S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육교 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에

서랍 정리를 하다가 대학 때 쓰던 오래된 지갑을 한참 만지작거렸어요. 구석구석 벗겨지고 낡고 때도 탔는데 어째 새 것보다 손에 착 감기는 게 도무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반짝거리는 새 것보다 손때 묻은 물건이 더 안도감을 주는 걸 보면 내가 참 익숙한 걸 좋아하는구나 생각합니다. 시간이 차곡차곡 쌓인 물건들이 잔잔하게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지는 밤. 오늘 꿈음에서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7305번으로 정해주신 넥스트의 노래였습니다. 나라라 병아리.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현대 큐밍.
5: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3: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5: 큐큐큐큐 큐밍.
3: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이기찬의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모세의 사랑인 걸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5186번으로는 오늘 냉장고에서 버릴 음식들을 잔뜩 꺼내서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조금이나마 비워냈습니다. 그럼에도 냉장고는 여전히 이것저것 잔뜩 들어있네요. 다 꺼내서 버려야지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보다 냉동고를 정리해야 하는데 할 엄두가 안 나요. 이상하게 먹을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꾸만 꽉 차기만 하는 냉장고가 참 무섭습니다. 약간 옷장이랑 비슷한 점도 있죠. 정리하다가 알게 된, 언니 이게 있었어? 아, 그때 먹으려고 넣어놨는데 깜빡 잊고 있었네. 옷도 그러잖아요. 아, 이 옷이 있었는데 왜 몰랐지 하다가 또 다음 계절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도 숙제 조금 하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9582번으로는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어서 그런가 요즘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남한테 길게 말을 안 하게 돼요. 굳이 서운했던 감정을 내뱉어봤자 입만 아프고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게 마음 제일 편하다는 걸 알게 되었달까요? 억지로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지금의 이 적당한 무심함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긴 말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꾸밈이 점점 더 좋아지는 요즘이에요.

세상의 모든 책 마중은 세 걸음, 배웅은 일곱 걸음 송정님 에세이 미용실에서 머리 감기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100개의 지점을 거느리며 미용업계의 거물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이 너무 늦게 끝나면 손님을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미용실에서는 손님이 갈 때면 미용실 밖에까지 나와서 배웅한다고 하죠. 그렇게 마중보다 배웅을 더 살뜰히 한 덕에 고객이 늘어갔다고 했습니다. 일상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일, 마중과 배웅입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반갑게 마중을 하고 손님이 돌아가면 정중히 배웅을 하고 그런데 이런 속담이 있죠. 마중은 세 걸음, 배웅은 일곱 걸음. 그만큼 배웅을 더 살뜰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비단 방문객이 오고 갈 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어떤 사람과 만날 때와 그 사람과 이별할 때, 그럴 때 마지막을 더 살뜰히, 더 마음을 기울여야 하겠죠.

마중은 세 걸음, 배웅은 일곱 걸음. 꽤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글귀네요. 우리는 새로운 만남과 시작에는 꽤 많은 정성을 들이지만 익숙해져 버린 관계나 끝나가는 일에는 조금 소홀해질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은 처음의 반가움보다 마지막 모습으로 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쩜 그건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는 마지막 표현이어서는 아닌가 생각해 보네요. 세상의 모든 책 송정림 작가의 에세이 마중은 세 걸음, 배웅은 일곱 걸음 중에서 읽어드렸어요. 이어드린 곡 윤종신의 노래였습니다. 배웅.

스웨터의 별똥별 그리고 4859번으로 정해주셨던 W의 쇼킹 핑크 로즈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이불 빨래 돌린 게 드디어 끝나서 건조기에서 꺼내 침대에 깔았습니다. 갓 구워낸 빵처럼 따끈따끈하고 포근한 냄새가 온 방에 퍼지는데 이번 한 주 고생한 내게 주는 제일 담백한 선물 같네요. 힘이 사르르 풀리며 졸음이 솔솔 오는데 이거 사연 보내놓고 잠들 것 같아요. 빨리 읽어주시겠어요? 마음이 저도 급해지는데요. 2751님 아직 깨어 계시길 바라며 소개해드렸어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신청곡 한 곡 보내드려요. 9945번으로 정해주신 조규찬의 노래입니다. 서울하늘.

0: 곡이었어요. 조규찬의 서울 하늘 그리고 자화상의 노래 이어드렸네요. 나의 고백.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져.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참 좋은 여행.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5: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소수빈의 음성으로 전해드려요. 넌 쉽게 말했지만 남겨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드랍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0: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리모델링도 경동하우징.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0: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별이 슬픈 건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괜찮으신가요?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기 세상의 모든 위험을 분석하고 꼼꼼하게 대비하는 보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귀여운 아기곰 패딩턴 페루에 가다에 나오는 아빠 헨리인데요. 온 가족이 얼떨결에 페루로 떠날 때도 아빠는 정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기 상황을 예측해서 두툼한 위험평가 바인더를 만들어가요. 3중 코팅까지 완벽하게 해서 말이죠. 하지만 인생이 어디 늘 계획하던 대로 흘러가던가요? 고이고이 모시고 다니던 위험평가 바인더는 페루의 정

그래서 미처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그저 벌레나 거미를 물리치고 거친 풀숲을 헤쳐나가는 훌륭한 연장이 되죠. 마침내 페루에서 돌아온 아빠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떤 위험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도전하세요. 맞아요. 위험이 따르지 않는 변화는 없지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은 더더 많고요. 그러니 한 걸음만 더 용기를 내어보시죠. 최강희의 영화음악 토요일 첫 곡은요. 마네킹 중에서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의 영화음악입니다. 두 곡 들으셨죠? 마이티 아프로디테 중에서 데이브 브루벡 콰르텟의 테이크 5였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아, 참 오랜만이네요. 그린카드 중에서 카페 아프리카였습니다. 스타맨님이 청해 주셔서 함께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린카드 혹시 이 영화 기억나시나요? 제라드 두파르디유와 앤디 맥도웰 주연이었죠. 그린카드, 미국 영주권을 의미하죠. 처음엔 필요에 의한 계약 결혼을 하지만 사랑에 빠지더라는 로맨스 영화인데요. 무엇보다 앤디 맥도웰이 참 예뻤어요. 카페 아프리카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이야기가 시작되는 아프리카풍 카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3357님 반갑습니다. 강희님 첫 방문입니다. 부안 변산반도 가는 차 안에서 다 함께 듣고 있어요. 다 함께? 네, 가족과 함께 가시는 듯 하네요. 네, 첫 방문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첫 방문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그게 전 또 참 신기해요. 올해 3년 차인데 최강희 영화음악은 9264님 저는 돈가스 장사를 합니다. 9시 30분에 출근해 오픈 준비하면서 레인보우를 켜고 11시 강희님 만나는 동시 오픈이지요. 오늘도 손님이 많이 오시길 기도하며 함께 할게요 하셨습니다. 뭔가 루틴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라디오를 켜고 오픈 준비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손님을 맞는. 무튼 구이육사님 파이팅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면은 어떤 풍경이라든지 어떤 성향이겠다 이런 문자 텍스트만 봐도 약간 느껴지는 게 있어요. 네, 뭔가 성실하신 분 같다.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같은 루틴으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워낙 변화무쌍해가지고 저도 물론 매일매일 라디오를 하지만 항상 이렇게 우당탕탕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문자만 봐도 참 마음이 안정되고 참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유리의 성 중에서 페리코모, And I Love You So, 그녀를 믿지 마세요 중에서 브래드의 오브리.

두 곡 들으셨습니다. 유로 트립 중에서 시나이스턴의 모닝 트레인, 앞서 들은 곡은 페르난도였는데요. 치즈앤 양이님 신청곡이었어요. 곧 처서인데 여전히 덥네요. 그래도 아침 저녁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가을이 오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맘마미아 2 중에서 셰어와 앤디 가르시아가 부른 페르난도 청해봅니다. 서늘한 가을 분위기를 닮은 셰어 목소리와 중후한 매력의 앤디 가르시아 음색이 참 잘 어울렸던 기억이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맞아요. 가을이 오고 있는 느낌을 저는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쵸. 확실히 온도가 아침, 저녁으로 좀 달라졌죠. 네. 저는 이제 수요일 날 가끔씩 러닝을 하는데 그 크루가 있거든요. 수요일 날 오전에 나가면 항상 누군가 뛰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인원이 많아졌어요. 막 두 명, 세 명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여섯 명, 일곱 명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네. 여러분 가을 너무 반가우시죠? 좋습니다. 음악 띄워드릴게요. 알리 중에서 샘 쿡, Bring it on home to me. 고독한 스승 중에서 셸마 휴스턴, 그리고 더 와이넌스의 Lean on Me 듣겠습니다.

0: 두 곡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로켓맨 중에서 크로커다일 락, 테런 에저튼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테런 에저튼이 엘튼 존으로 분했었죠? 앞서 들은 곡은 퀸의 You're My Best Friend,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또 애니메이션 마이펫의 이중생활에서 들었습니다.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가 네모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5: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6: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7: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8: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토요일 끝곡입니다. 영화 콜드 마운틴 중에서 앨리슨 크라우스의 더 스칼렛 타이드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데스크 테리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책상을 뜻하는 데스크 그리고 인테리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책상 위의 공간을 취향에 맞게 꾸미는 문화를 가리킵니다. 업무 공간도 개성대로 꾸미는 거죠. 집중을 돕는 차가운 색과 안정을 주는 따뜻한 색의 소품을 적절히 섞거나 또 조명을 세팅하고요. 복잡한 전선을 시야에서 감추는 것만으로도 뇌의 부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시선이 잠시 머무는 곳에는 초록색의 작은 식물 화분을 두면 짧게 쉴 수 있는 틈이 만들어지고요. 작은 인형으로 만든 책상 미니어처는 스트레스 대신 위안을 주는데요. 데스크테리어는 예쁜 소품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심리적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앉아있는 테이블이 여러분에게 안식처가 되고 있나요? 지치지 않고 오래 머물고 싶은 나만의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시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희망과 영광의 땅,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책상이라는 게 참 개인적인 공간이죠. 같은 책상이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깔끔해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뭐 사진이나 작은 소품들이 있어야 오히려 집중이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좀 지저분한 듯 남들이 보기에는 어지러져 있지만 나만의 또 질서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중요한 건 얼마나 멋지게 꾸몄느냐보다 내가 오래 머물러도 나한테 편안한 공간인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참 긴데요. 악보 하나를 어디에 두는지, 손가락 번호 적는 연필이나 조명의 위치 같은 사소한 것들도 오래 있다 보면 또 중요하게 느껴지고요. 그 편안한 위치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리를 한번 둘러보시죠. 조금 정리하고 좋아하는 것 하나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또 평소와는 기분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만 캐라이 당신이 그리울 거예요. 조시 그로반의 노래, 그리고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조시 그로반과 조슈아 벨의 조합도 참 좋네요. 아주 비슷한 성향을 가진 두 뮤지션이 만난 것 같습니다. 훈남의 아주 부드러운 감성을 가진 두 뮤지션. 자,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크로스오버 앨범 프로포즈 음반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9167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들 6명이 듣고 있어요. 8시부터 6시 퇴근 시간까지 듣고 퇴근해서도 쭉 듣죠. 저희는 CBS만 들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8시부터 6시까지면은 뭐 좋은 방송 다 들으시네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빼놓지 말고 들으시고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요즘 비 계속 많이 오죠. 뭐 많이 오진 않아도 계속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비 구경 많이 하실 텐데 이곡 들으면서 감성적으로 한번 비 구경 하시죠. 쇼팽의 24개의 프렐류드 가운데 15번 빗방울 전주곡 보내드립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쇼팽의 24개의 프렐류드 작품번호 28 가운데 15번 D플랫 장조 소스테누토 빗방울 전주곡 보내드렸습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590번님 사연인데요. 친구랑 동대문 광장시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둘 다 난생 처음 가보는데 기대 기대. 가는 지하철에서 들리는 모든 음악이 왜 이렇게 설렐까요? 이렇게 보내 오셨습니다. 아, 저도 가봤어요. 거기 그 빈대떡 맛있다고 소문 나가지고 한번 가서 먹어봤습니다. 빈대떡에 막걸리 한번 마셔봤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맛있는 집 잘 골라서 들어가시고 바가지 쓰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빈대떡, 육회 이런 거 유명하더라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10대 시절은 조용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는 사춘기라는 걸 크게 경험하지 않았다. 방황은 나와 거리가 먼 단어였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른 뒤 20대 후반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 삶에는 방황도 없었지만 모험도 없었다는 것을. 살다 보면 가끔 운명이 아니고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도전의 아이콘, 꿈을 이루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오현호라는 분의 강연이었는데 이력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해병대 전역 후 자전거로 무전여행을 했으며 호주에서 스쿠버다이빙 강사가 되었다가 네팔의 히말라야와 아프리카 루엔조리를 등반하고 사하라 사막에서 무려 250km의 마라톤을 했다는 것이다. 수능 7등급으로 무기력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누구나 선망할 만한 대기업에서 중동 총괄 PM으로 일한 경력도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회사 제품 전략은 매일 고민하면서 내 삶에 대한 전략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길로 떠났다. 산과 바다를 모두 거친 자신에게 남은 것은 하늘이라 판단. 그는 또다시 도전했고 결국 파일럿이 되었다. 그의 도전기를 듣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특히 그가 자전거에 얽힌 일화를 이야기할 때는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자전거 무전여행 중 제가 남녀노소 100명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중 절반 넘는 분들이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도 너희처럼 자전거 여행하고 싶었었는데, 나도 어렸을 때 무전여행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해야겠다. 전역하고 해야지, 돈 벌어서 해야지, 결혼하고 해야지, 애 낳고 해야지 하다 보면 이미 꿈이 멀어져 있다는 걸 저는 이때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꿈은 누구나 꾸지만 행동은 누구나 하지 않는다는 걸 이때 알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자고 생각했죠. 강연의 끝에 그가 말했다. 여기 계신 많은 분이 사회가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만의 비행기를 타고 자기만의 하늘에서 마음껏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장 박동을 멈출 여력이 없었다. 돌아갈 수 없는 시절에 대한 미련,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 회사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뒤섞여 그 힘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상황이 급변했다. 삶의 최우선 목표는 더 이상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고 자전거 여행으로 바뀌었다. 자전거 여행이 뭐라고? 그 길로 떠나지 않는다면 곧 죽을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새로운 길이 보였다. 문은 닫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열라고 있는 거라고 했다. 눈을 질끈 감고 손잡이를 잡았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가운데 Climb Every Mountain,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노래, 그리고 이버 볼튼이 지휘하는 브리튼 심포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정기욱의 책 너를 담은 길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저자의 첫 문장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내 삶에는 방황도 없었지만 모험도 없었다. 사실 안정적으로 자기 길을 잘 걸어온 삶도 충분히 좋은 삶이죠. 그런데 가끔은 전혀 다른 길을 거침없이 선택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걸어보지 않은 길을 언제나 조금 더 특별하게 보는 그런 눈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험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또 궁금해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더 좋은 삶인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도 자꾸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게 아닐까 싶네요. 문은 닫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열라고 있는 것. 뭐 꼭 인생을 뒤흔드는 거창한 도전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오래 닫아둔 문 하나쯤 용기 내서 살짝 열어봐도 좋겠습니다. 자, 5258번님 사연인데요. 부천 상동 사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방송 들으면서 가평 잣나무숲 가는 길에 정차 중에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부천 상동 사시는군요. 또 방송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잣나무숲 가는 길. 그것도 멋있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제레미아 클라크의 덴마크 왕자의 행진 듣겠습니다. 모리스 앙드레의 트럼펫, 그리고 제인 파커 스미스의 오르간 연주로 함께합니다.

마리아 클라크의 덴마크 왕자의 행진, 모리스 앙드레이 트럼펫, 제인 파커 스미스의 오르간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크로스오버 앨범 프로포즈 음반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오늘 들을 곡은 Stranger in Paradise, 낙원의 이방인이라는 곡입니다. 들으시면 어딘가 익숙한 선율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는 러시아 작곡가 보로디네 오페라 이고르 공원에 나오는 유명한 플로베친의 춤 선율입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자주 들려드렸던 곡인데요. 이 선율이 1953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키스맷에 사용되면서 Stranger in Paradise라는 노래로 새롭게 태어났고요. 이후에 수많은 가수와 연주자들이 부르고 연주하면서 널리 사랑받게 되었죠. 오늘은 그 아름답고 이국적인 선율을 김지연의 매력적인 바이올린 로 들어봅니다.

김전의 바이올린 연주 Stranger in Paradise 보내드렸습니다. 7347번님 사연인데요. 이곳은 저의 일기장과 같은 곳이에요. 저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했던 나의 삶이 10년 적혀있는 곳. 조작을 잘못

것이 손상되거나 뭐 물을 엎질러서 손상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게 안전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약에 컴퓨터나 폰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기록 해놓으실 때는 안전하게 몇 중으로 해놓으시거나 클라우드 같은 데 올려놓으셔서 언제든지 또 복원 가능하게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Autumn Leaves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노래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Autumn Leaves. 이제는 정말 또이 노래가 마음에 와닿는 계절이 점점 오고 있네요. 이 가을 장마 같은 이 시기가 지나면 진짜 가을, 높고 푸른 하늘을 볼수 있는 가을이 오겠죠?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노래,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브람스의 대학 축전 서곡 준비했습니다. 찰스 매커라스가 주연하는 스코티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이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재호 씨 이수인 곡 고향의 노래 테너 김우경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토니오 파치니의 요정의 춤, 사라장에 발린 찰스 아브라모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178번님 사연인데요. 여기는 동탄 나루마을에 있는 미용실이에요. 제가 즐겨 듣는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음악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기는 세 분이서 하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아, 또 미용실에서 아당을 만나셨군요. 이렇게 어떤 공간에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만나시면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마디 하세요. 저도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어요. 이렇게. 자, 이어진 음악은 들리브의 카디스의 처녀들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 로스앙헬레스의 노래, 그리고 라파엘 프리벡 데 브루고스가 지휘하는 심포니아 오브 런던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들리브의 카디스의 처녀들,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로 상엘레스의 노래, 그리고 라파엘 프리벡 드 브루고스가 지휘하는 심포니 오브 런던의 연주였습니다. 5670번님 사연인데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마당 있는 대추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여름도 조금씩 가고 있네요. 자주 못 오시지만 늘 함께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 대추가 주렁주렁. 어떤 대추인가요? 그 대추가, 저는 말린 대추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단 대추는 아삭아삭하고 맛있더라고요. 여기 사과대추라고 하나요? 그건 정말 맛있던데요. 따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2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듣습니다. 사이먼 스탠티지의 바이올린, 그리고 트레버 피녹이 주연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 2번 2장 주요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사이먼 스탠드즈의 바이올린 트레버 피녹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였습니다. 7734번님 사연인데요. 언니 만나러 동인천 나가는데 112번 버스에서 정원님 목소리에 깜놀 기분 좋게 웃으며 갑니다. 기사님 파이팅. 와 오늘은 이 아당 제보 사연을 많이들 보내오시네요. 말씀하셨나요? 112번 버스 기사님께. 좋은 방송 틀어줘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자, 동인천 가시는 112번 버스 기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하루 좋은 편안한 운행, 안전 운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Get Fly 모음곡 가운데 로망스 듣습니다. 리버르 페세기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쇼스타코비치의 Get Fly 모음곡 가운데 로망스 보내드렸고요. 이 곡은 리버로 패색이 지휘하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9509번님 사연입니다. 우리는 고향 친구들이고 17년째 오색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그중 5명이 소모임으로 안양예술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는 69년도 국졸생이고 만나면 고향에서 뛰어놀던 얘기를 많이 하며 종일 깔깔거리고 70대 나이를 잊고 즐겁게 또 하나의 추억을 쌓고 다음 만남을 예약하고 돌아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이 신날까 기대됩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계속 듣게 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오셨네요. 69년도에 국민학교 졸업하셨으면은 야 그때부터 함께 만나오신 친구분들은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오랜 시간을 함께 쌓은 친구분들인가요? 정말 특별한 친구들이시네요. 또 거기서 함께 방송도 음악도 들으시면서 얘기 나누시면 정말 부럽습니다. 아름다운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논 트로포 듣습니다. 샤를민 휘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논트로포 샤를민 씨가 주연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0609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아침 식사 후에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커피 한잔 합니다. 운무가 걸린 산자락 속에 흐르는 음악에 취해 아름다운 하루 열어갑니다. 항상 함께여서 행복 가득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주 분위기가 정말 끝내주겠는데요. 이렇게 구름과 안개가 가득한 산자락 속에서 또 음악에 취해 계시는군요.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으로 계속 보내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판투테 가운데 사랑은 산들바람을 타고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즈의 노래 그리고 리카르도 미나스가 주연하는 라 신틸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가운데 사랑은 산들바람을 타고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즈의 노래 그리고 리카르도 미나스가 지휘한 라 신틸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BJ 알레어인 제이 모음곡 가운데 네 번째 곡 파랑돌 함께 할게요. 유진 올먼디가 주연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BJ 알리 여인 제이 모음곡 가운데 네 번째 곡 파랑돌 들으셨습니다. 유진 올먼디가 주연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에 이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상 처서인 오늘, 멀리 고개를 들어 창조주께서 예비하신 계절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바람을 따라 우리도 주님 뜻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실 때 우리도 주님 곁에 다가가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월 23일 주일에 함께하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첫 곡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마드리 가랍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이현주의 음성으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떠났다 다시 돌아온 요나를 기억하며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나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도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김요한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요나처럼 순종 않고 281장 찬송 박상희의 찬양으로 함께 하고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광나루 남성중창단의 곡으로 이 세상 험하고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석금숙의 찬양이고요. 명지 홀리 보이스의 곡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보내드립니다.

0: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오늘이 처서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신혜숙님께서 주님 닮은 가을을 청해 주셨었어요. 오늘 보내드립니다. 러빔의 주님 닮은 가을. 벌써 바람에서 가을 느낌이 나는 것도 같죠?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불임 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이화 챔버 콰이어의 그래도 곡중 솔로는 고은별 씨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황혜련의 찬양 486장을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강성식의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일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문은희의 음성으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단열의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고 미스밥창단의 곡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까지 세 곡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합니다. 먼저 동방현주가 부른 내가 주인 삶은 들으시고요. 이종용의 음성으로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어서 함께하죠.

봄에는 봄의 결심이 있고 가을에는 가을의 결심이 있습니다. 봄의 결심은 짧은 찰나를 무엇보다 잘 즐겨보자는 것. 겨울의 결심은 너무 많은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 여름의 결심은 무엇이냐면 조금 덜 미워하기입니다. 지금의 내가 홀가분해지기 위해 쉽게 미워하고 그 미움을 정당화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불편하고 어렵고 난해하지만 미움은 간단하고 쉽고 편리합니다. 부지런히 사랑하자는 말은 사랑하기에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이번 여름은 부쩍 부지런해 보아야겠습니다.

백가희의 여름 안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절기상 처서를 지나는 오늘 부지런히 이 여름을 보냈는지 돌아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크로스의 선교 합창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즐겁도다 이 날 167장 찬송이고요. 김의배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지난 1회 동안에 호사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373장 찬송 고요한 바다로 옹기장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토이토이 찬양 선교단의 곡으로 함께하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서울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날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날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날
4: 자연한 날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프레즈 유니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여기는 CBS입니다.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5: 꿈꾸는 것과 행하는 것.

0: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상은 우리를 꿈꾸게 할 뿐 아니라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어야 한다. 내일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윌키오의 마음의 길을 통하여준 일부입니다.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도서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저마다의 시간을 따라 흘러간다는 겁니다. 오늘은 더위가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절기 처서입니다. 한낮에는 여전히 뜨겁지만 그래도 계절이 정해진 때를 따라 조금씩 자리를 옮겨가고 있다는 거 느끼시죠? 올여름 많이 뜨겁고 더웠던 만큼 가을, 정말 완연한 그때가 되면 높아진 하늘만 봐도 가슴이 벅차오를 것 같아요.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Good Music Station. CBS FM.

미나님 항상 차분한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침 운동할 때 듣기 딱 좋은 방송입니다. 허파도사님, 와 고맙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할 때 들으시기에 참 좋을 것 같은데 운동할 때 듣기에도 괜찮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오늘은 주일 아침. Weeping will not save me. 울어도 못하네. Rescue the perishing.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는데요.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 오세요. 주일 아침에는 표준 FM 송출은 안 됩니다. 음악 FM과 조이 포유 게시판 이용하시고요. 문자 참여 번호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첨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죠. 이스턴 게이트 천국에서 만나보자.

오늘도 저의 루틴인 부드러운 목소리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딸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는데 좋긴 하지만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하네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며 힘을 실어주겠다고 하니 든든해 합니다. 늘 힘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8890님, 우리 따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두려워할 게 없죠. 이렇게 새벽 기도 가서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도 있고 뒤에서 언제나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도 있으니까요. 축하드려요.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All you washed.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갓생 찐남님도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사도 하고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셨대요. 실버케어와 에코로그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사회복지사 2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서 현재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신다고 합니다. 콧줄을 낀 채 누워만 계시는 시니어 어르신분들, 걸을 수 있고 손발을 움직이지만 치매 등급을 받고 계신 시니어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케어해드리고 있대요. 네, 이렇게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만큼 일에 더 전문적으로 임하실 수 있겠어요. 본인의 건강도 잘 챙기면서 힘내어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My Jesus as thou wilt. 내 주여 뜻대로.

살아있는 침묵을 갖지 못한 도시는 몰락을 통해서 침묵을 찾는다. 막스 피카르트가 쓴 침묵의 세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악기의 고운 소리는 텅 빈 속에서 나옵니다. 집에는 햇살이 스며들 빈자리와 창문이 필요하고요. 찻잔도 비어있는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다가 숨이 막혀 죽었대요. 이유를 알고 보니 악보에 쉼표가 없었다고 합니다. 악보의 쉼표도 음악의 일부입니다. 악보뿐 아니라 문장에도 쉼표가 필요합니다. 쉼표 없는 문장은 숨이 넘어갑니다. 쉼표가 없으면 물음표도 없습니다. 쉼표가 없으면 감동의 느낌표도 사라집니다. 느낌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고 따옴표도 있고 말줄임표도 있을 때 문장은 아름다워집니다.

문장뿐 아니라 삶도 그러합니다. 침묵과 쉼을 갖지 못한 삶은 몰락을 통해 침묵을 찾게 됩니다. 쉼표가 없으면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펼친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 앞에서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저기 고지가 또 있다고 재촉하시지 않고 이제 좀 쉬라고 하십니다. 안식은 우리를 지키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마가복음 6장 31절.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강남 비정교회 한재웅 목사님의 쉼표가 없으면 마침표가 됩니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아침에 꼭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방송을 듣습니다. 마음 편해지는 좋은 음악 들을 수 있어 그저 감사하지요. 쿨시언님 반갑습니다. 네, 교회를 나가진 않으시지만 이 곡들 익숙하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스피릿송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였습니다. 앞에 흐른 곡은 Jesus Your Name, 능력의 이름 예수. 주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입니다. 오늘이 처서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 한낮에는 물론 아직 덥죠. 살갗에 와닿는 바람의 느낌은 아직까지도 후텁지근함이 있지만 작은 풀벌레 소리로도 가을의 다가옴을 느낄 수 있고요. 자라나는 속도가 더디어진 풀들만 봐도 확실히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발을 슬쩍 들이민 것 같아요.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올여름이 너무 더워서였을까요? 그리웠던 연인을 만난 듯,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첫사랑을 만난 듯, 오늘 처서란 절기에 설레는 마음이 큽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일부 끝곡은 가을 아침에 어울리는 곡 사랑하는 자여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아들이랑 성전에 오릅니다. 수원에서 서울 목동까지 가고 있습니다. 일부 마지막 곡으로 부탁합니다 하면서 네비분 You Light Up My Life 일부 마치고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고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세요.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9: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0: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0: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2: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한 외국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인을 보면서 신기했던 게 있나요?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감자튀김. 햄버거를 먹을 때 자기 나라에서는 각자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감자튀김을 가운데 모아놓고 같이 먹는 게 신기했대요.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안에 나보다 우리를 익숙하게 여기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한국에는 혼자서는 주문하기 어려운 음식도 많아요. 2인 이상 주문 가능, 이런 문구도 이제 당연해 보이죠. 오늘은 그 핑계 삼아 보고 싶은 사람한테 연락하는 거 어떠세요? 혼자서는 먹기 힘든 음식 맛있게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8월 23일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첫 곡은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였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스테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6: 1533 1566 세라하임.
5: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서울

앵글스의 이터널 플레임, 그 전에 캡틴 앤 테닐의 Do That To Me One More Time. 이 곡은 0337님 신청곡이었어요. 9940님, 새벽잠 없는 남편 덕분에 덩달아 일찍 일어나서 드라이브하자 하고 인천 신도 평화대교 지나 신도 모도라는 섬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여름휴가 다녀왔는데 또 다른 나름의 힐링 타임이네요. 그여와 노래 들으면서 가는데 기분이가 최고예요. 이렇게 주말 아침에 일찍 차를 몰고 나오면 되게 느낌이 색달라요. 평소보다는 훨씬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도로에 차도 없고 한산하면서 살짝 신비로운 느낌도 들고 기분 좋게 드라이브 하실 것 같아요. 9795님은 군생활 마치고 전역하는 아들을 데리러 강원도 양구 가신대요. 아들의 전역을 축하해 주세요 하셨네요. 어제 잘 주무셨나요? 설레서 잠 설치신 거 아니에요? 아드님의 민간인 복귀 축하드립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주말 아침에 뭐 하시는지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제이슨 브라즈의 헤비 롤 그리고 마이클 부블레의 It's a Beautiful Day는 7778님과 함께 듣습니다.

로저밴드로스의 Dance with my father 1253님 신청곡이었어요. 그 전에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는 6514님께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입니다. 토마토님 대구 여자입니다 하셨는데요. 어제 서울 사는 큰딸과 서울 공기 17,000보 흡입하고 와 강릉으로 바닷바람 쐬러 또 부지런히 나왔습니다. 동네 마실 나온 것도 아니고 부지런히 움직이자고 강력 비타민 한 사발 마시고 기차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집 나오면 호랑이 기운이 솟아납니다. 진짜 강행군이신데요. 17,000보 걸으시면 다음 날은 다리 아파서 저 같으면 잘 걷지도 못할 것 같은데 아침 일찍 또 강릉 가고 계시는군요. 예전에 그 봉준호 감독이 신하균 씨한테 갓 뜯은 배터리 같이 힘이 넘친다고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던데 그런 느낌인데요. 토마토님도 강릉에서도 또 파이팅 넘치게 여행하시겠네요. 용인 오지람님도 강릉 가셨네요. 초당 순두부집 왔는데 오픈 30분 전부터 주차장이 꽉 찬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저도 휴가 때 초당 순두부 마을 갔다 왔거든요. 여기가 길이 되게 좁아요. 2차선 도로인데 주차장을 간신히 빠져나와도 그 마을을 빠져나가기까지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인기. 근데 그만큼 진짜 맛있죠. 아침 넘어가네요. 바위나리님 요즘 날씨는 언제 아침부터 더웠냐 하는 것 같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데요. 자연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안 그래도 오늘이 처서더라고요. 처서. 더위가 이제 좀 물러간다는 뜻인데 사실 옛날에는 뭐 목이 입도 삐뚤어졌다지만 요즘은 입이 삐뚤어지기는커녕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고 더위가 막 가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처서를 맞아 가을은 묵묵하게 우리 곁으로 오고 있겠죠? 요즘에는 한낮에 공원 산책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아직 더워서. 가을날 낮에 기분 좋게 공원 산책하는 상상하면서 바위나리님 신청곡 들을게요. 페퍼톤스의 공원여행 준비했고요. 루시1205님 신청곡 조이의 안녕.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뱀파이어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주디스와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이클 샌벨로의 매니악, 심규동님 신청하신 곡으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2094님, 주유하러 왔는데 그대와 여는 아침이 나와서 반갑고 행복합니다. 인천 도화동의 알뜰 주유소 흥하세요. 그 기분 너무 좋죠. 시동을 끄고 차문을 열었는데도 내가 듣던 음악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 그 느낌 연출해 주신 인천 도화동의 알뜰 주유소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공구사님과 함께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핑크 마티니의 쌍파티크, 그 전에 모카의 I Will은 에드 호프님 신청곡이었어요. 새벽에 장염으로 오랜만에 음악 신청하신다고. 뭐 잘못 드셨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진짜 힘든데. 논란 속 신청곡으로 좀 달래시기를 바라면서 전해드렸습니다.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함께하고 계세요. 9535님, 덕적도 바닷가의 펜션입니다. 펜션 마당에서 보이는 언덕에는 1901년에 지어진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휴가를 오면 그 교회로 예배를 갑니다. 이렇게 펜션 마당에서 찍으신 것 같은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저기 산 너머에 아주 소박하게 예쁜 작은 교회가 하나 보이네요. 저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일요일에 여행을 가게 되면 주변의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곤 하거든요. 그러면 또 되게 남달라요. 늘 가던 예배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좀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특별한 느낌이 있던데 오늘 예배 잘 드리시고 남은 여행도 또 충만하게 행복하게 보내시면 되겠네요. 푸른마음님은 아파트 정전됐다가 다시 전기가 들어왔는데도 김치냉장고는 무슨 일인지 가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식품들 정리해서 버리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운이 남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랑 한몸이 되어 음악 듣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정전은 복구가 됐는데 왜 김치냉장고가 돌아오지 않을까요? 김치냉장고에 김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김치냉장고에 고기도 넣고 생선도 넣고 반찬도 넣고 그거 다 처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네요. 누워서 편안하게 들으세요. 4679님 신청하셨어요. 해리스타일스의 골든, 4275님 신청곡 엘튼 존 두아리파의 콜드하트.

존 레전드의 PDA, 그 전에 알리샤 키스의 If I Ain't Got You는 6505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이쁜뚱님은 세자매가 제주도로 오름 여행 왔어요 하셨네요. 새벽 5시 30분에 정물오름 다녀왔습니다. 일출 보러 가셨나 봐요. 오름에서 보는 일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 오름의 특징은 이게 360도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출도 보고 한 바퀴 돌면서 또 해가 떠오르면서 비치는 세상도 보고 하면 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싶네요. 토마토님은 첫 출첵하신다고 큰딸과 강릉 가는 기차 안에서 듣습니다. 자유부인을 흔쾌히 허락해준 대구 두키 서방님 고마워요 하셨네요. 돌아오는 길에 두키 서방님을 위한 선물 두 손에 가득 안고 가셔야 되겠네요. 아, 이번에는 원곡이 팝인 가요를 준비했는데요. 성시경 장나라의 Open Your Mind, 에이틴스의 Upside Down 리메이크한 곡이고요. 휘성의 Insomnia, 이 곡은 크랙 데이빗의 Insomnia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성시경 장나라의 Open Your Mind 그리고 휘성의 Insomnia 원곡이 팝인 가요 두 곡 리메이크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수진님 55세의 늦은 나이에 드럼을 시작했는데 요즘 이 곡에 마음이 꽂혀서 열심히 연습해서 학원 연주회에서 꼭 연주해보고 싶습니다. 곡이 앞뒤에 나오는 피아노 파트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피아노까지 연습해서 연주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으신데 한 번에 하나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아노, 드럼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일단 드럼 완성하신 후에 피아노도 도전! 머틀리 크루의 홈 스위트 홈 수진님의 드럼 연주 상상하면서 들어볼게요. 그리고 댐 양키스의 하이 이너프는 4464님 신청곡입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1: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1104님, 회사일 관련해서 취득하면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어서 시험 보러 갑니다. 시험장에서 아마 제가 제일 연장자일 거라 살짝 부끄러울 예정이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잘 다녀올게요. 이왕이면 합격까지 가자! 아닐 것 같은데요. 아무도 부끄럽게 쳐다보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멋있게 우리 1104님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합격 가자! 포레스텔라의 마법의 성 신청하셨는데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9: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0: 메디힐 토너 패드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0: 홈픽
9: 홈픽
11: 쉼 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레기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단어로 부를 수 있을까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 잔보의 책 마음의 이름을 보면 100개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고독하다, 고요하다, 설레다, 뿌듯하다는 혼자일 때 비로소 들리는 이름이라고 쓰여 있죠.